0: kasih atas kebersamaan Anda di Pro 1 RRI Merauke. Dan sampai jumpa.
1: Oppa, giong na? Oppa keten, irong pinggyong, macimakuro boko sepdago hetjana. Oppa, uriga wae iroke ganen goya? Nan oppa opsi mot sara. Oppa도 잘 알잖아. Oppa 떠나지 마. 어? 나이 순간 오빠랑 같이 하고 싶어. 난 오빠 너무 사랑해. 떠나지 마. 오빠 일어나. 오빠 오른쪽으로 가. 오빠 못 봤어? 앞에 자전거야. 자전거야. 자전거. 오른쪽으로. 얘들아 그 길이 오빠.
2: Kecelakaan terjadi karena hilangnya konsentrasi. Stop penggunaan gadget saat berkendara.